제가 어렸을 때 나카타니 가족에는 남자 형제 셋과 여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는데 그분들이 친어머니, 친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집을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유행병, 특히 황열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그때가 유행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제가 9살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말로에 있는 한 가족에게 보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말로에 있는 그 가족에서 저는 모토, 피아, 나이와 함께 지내며 커피학교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12개월을 보내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저를 다시 TWA로 데려가 다른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거기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걸어가 기도 멀고 아침 4시에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길거리 아이들 시끄러운 소리에 저도 끼어들어야 했거든요. 네, 제가 10살 때 학교에 갔어요. 처음에는 유치원 1학년, 둘째 날은 2학년, 셋째 날은 3학년으로 올라갔죠. 제가 10살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반에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 1학년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는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 4학년이었나? 6학년은 없고 4학년이었나? 네, 4학년은 없어요. 거기서 가장 오래 다닌 건 6개월이었고 그 후에는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두 분의 여자 선생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넥스 선생님이셨고 다른 한 분은 네타 선생님이셨는데 두 분 다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자로 때리기도 하고 배를 꼬집기도 하셨죠. 저는 공부를 잘 해서 그런 체벌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학교 공부도 잘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것 같아도요. 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그리고 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6학년을 해야 했죠. 6학년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7학년과 같은 최고 학년이에요. 6학년 시험을 보면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76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1950년이나 49년 아니면 50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팔리사라는 팔랑기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뉴웨이에 오셔서 가속반이라는 수업을 시작했어요. 지금도 뉴웨이에서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가속반은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중간고사 같은 거예요. 각 학교에서 10명씩, 투푸키아에서 10명, 투아에서 10명, 커피에서 10명씩 총 30명이 교실에 있었어요. 선생님은 카나 파 선생님이셨는데 기억하시죠? 선생님 아버지도 기억나시죠? 네. 새 선생님이셨죠? 좋아요. 좋아요. 한 가지 더. 우리는 손짓 발짓을 하면 안 됐어요. 네. 금기시되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말하다가 들키면 매를 맞아둬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을 배우죠. 세상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으면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거기에 가서 그것을 언급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의 대를 잇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여기에 없으니까요. 네. 어쨌든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학문적인 이유로는 아니에요. 1951년 크리스마스 후에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끝나고 12시에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 건지 발표하는 걸 들었어요. 제 이름이 호명됐는데 그들은 병원에 가서 일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어쩌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저는 겨우 14살 반이었고 2월에 학교가 시작되면 6월에 15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쉬게 됐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약을 섞는 방법, 조제법, 재료 같은 걸 알려주셨어요. 약은 약국에서 주문해야 한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이 그 모든 걸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 일주일은 이렇게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저는 아니요, 2주, 한 달, 1년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저는 거기 단골이에요. 제가 거기서 한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항상 사람들의 피부에 비늘이 생기고 결막염이 있었는데 밀 박사님이 최고 의료 책임자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혈액 검사를 해서 뉴질랜드로 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자고 하셨어요. 작은 마을이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하루에 98명의 아기를 낳아둬요. 네. 제가 한 일은 그들의 손가락에서 피펫으로 피를 빨아내는 거였어요. 피펫은 이것보다 조금 작은 관이에요. 피펫으로 피를 빨아내서 슬라이드에 바르고 그 숫자에 따라 번호를 매겨 넣어요. 그렇게 하루에 98번이나 그 일을 했어요. 그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새 마을로 옮겨갔어요. 그 일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방사능 활동이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정치에 복귀했을 때 저는 존을 찾아 넣어요. 베리, 들어본 적 있어. 존 베리라는 지질학자 말이야. 응, 맞아. 그 사람 말이야. 무릉덩이 말이지. 그 사람이 나한테 뉴웨이, 특히 피어 지역 지하에 광물이 있을 확률이 98%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거 뭔가 떠오르는데 싶었지. 그때 난 진료소에서 사람들에게 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졸리 박사님이랑 같이 갔어.
밀 박사님이 임기를 마치고 떠나려고 하고 줄리 박사님이 새로 오신 분이셨지. 멋진 분이셨어. 덩치도 크고 라센처럼 생겨넣었지. 그런데 우리가 돌아오는 길이 늦어서 내가 못 갔어.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같이 몰고 왔거든. 그래서 디 박사님이 나한테 이거 다. 보건소 자전거 말이야. 새 보건소 자전거. 라고 하셨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금요일 밤에 렌을 만났지. 아, 내가 길에서 벗어나자 렌이 멈춰 섰어. 내가 저 좀 혼내주세요. 라고 했지. 당신은 정부 소유 재산을 용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요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월요일에 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전에 한 번 더 그분께 찾아갔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였어요. 월요일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저를 호되게 꾸짖 으셨어요. 정부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피지에 있는 의대에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그거였나 싶었죠. 네, 그게 거의 2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15살에서 16살 사이였어요. 제가 너무 어려서 뉴질랜드의 중학교에 보낼 나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때우려 고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잘 해냈기를 바라더요. 제 기자분은 괜찮으시죠?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싫어하셨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네덜란드 분이셨는데 목소리. 가. 엄청 크고 우렁차서 누구든 겁먹게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분 사무실에 서서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가 아, 이게 처음이네 라고 말하더군요. 그가 저에게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말해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는 의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죠. 그게 제가 한 말의 전부였어요. 뒤돌아서 사무실에서 거의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는데 그때마다 의사들이 우리 집 다파에 있는 우리 집에 와서 사람들을 진료하고 약을 처방해주곤 했어요. 디키어라는 의사도 있었는데 그가 이봐 뭐 하고 있어. 월요일 이후로 못 봤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끝났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어디서 끝났다는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병원 일은 이제 그만둘 거야. 난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아, 그건 나중에 알아볼게. 라고 했죠. 그래. 그러고 나서 그가 저에게 와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경찰서장님께 말씀드렸어. 나 이제 그만뒀다고. 의사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했죠. 그래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표본 검사 끝나고 피지에서 얼마 안 남아도 아포스트로피 라고 하셨어요. 검사 끝나고 나서 청소하고 전원 끄고 또 청소하고 소독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하셨죠. 한 번에 생명력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 남동생 두 명을 퐁퐁으로 데려가셨어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시 고 저는 너무 기뻤어요. 집에 가서 사장님께 가서 화분 만드는 법을 배워둬요.
사장님이 화분 만드는 법이랑 토란 심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할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저한테 카누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낚시하러 갔죠. 제가 낚시를 하러 갔던 건, 네. 자신감이 생겼을 때 제 작은 카누를 타고 혼자 갔어요. 네, 물고기를 잡았죠. 그래서 즐거워요. 할아버지가 퐁퐁에서 돌아오셔서 여기서는 네가 할 일이 없으니 뉴질랜드로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마 경제적인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에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일을 마쳐둬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어둬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는 18살이 조금 넘은 나이였어요. 1954년 10월에 도착해서 그해 6월에 18살이 됐죠. 금요일, 토요일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일자리 구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자리를 구해야지 라고 했죠. 그때 주머니에 9파운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양형이 파파토이에 있는 하숙집에 와서 같이 지내자 라고 했어요. 3파운드였는데 일주일에 33파운드 면 3주 동안 9파운드 나대는 거죠.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알던 친구가 저랑 같이 갔어요.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 그 친구랑 같이 갔어요. 바로 일자리를 구해서 사우스 다운타운에 있는 FCO 냉동 공장에서 일했어요. 저는 테니스줄을 만드는 곳에서 일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서 거트를 가져오죠. 네, 거트를 꺼내서 표백하고 회전시키고 건조실에 걸어두고 다양한 온도로 말리고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가져와서 회전시키고 기름칠을 해서 테니스 줄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줄을 포장해서 배송하죠. 아, 좋은 일자리예요. 꽤 깨끗하고 급여도 괜찮아요. 주급 12달러. 네, 12파운드요.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일도 하고 어디를 가든 18살이면 군에 등록해야 해요. 취업하면 서류를 작성해야 하죠. 네, 그리고 네. 그해 크리스마스에 벤 리버에 갔었어요. 우리는 라마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라마 여기 사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여기서 일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네 라고 하셨고 할아버지는 기차역 옆 철도 막사에서 사세요. 모든 게 다 제공돼요 라고 하셨어요. 아. 저도 할아버지처럼 막사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물론이죠. 원하시면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좋네요.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갈 때 알아봐 주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파파에서 맨 리버까지 하숙집들을 알아봤는데 여기가 좋았어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처에 럭비 경기장도 있었고 철도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었거든요. 네, 좋았어요. 정말 즐거웠고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소집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당일 파파 캠프로 보고해야 해. 그래서 그냥 갔어요. 네. 그 후 군대에 갔는데 뉴질랜드 향토 방위군에서 3년 복무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얼마 안 가서 일반 직장을 구했죠. 그 후 하버 브리지에서 일했는데 그때 뭔가 이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주 주말마다 군사훈련에 가야 했거든요. 나랑 같이 있을 시간이 전혀 없어도요. 주중에 일하고 금요일 밤에는 훈련소에 가고 토요일, 일요일 밤에는 집에 와서 또 일할 준비를 해야 했죠. 그래서 안 돼 도망쳐 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타포로 가서 농장에서 일했어요. 괜찮았어요. 하지만 농장 일이 익숙하지 않았죠. 울타리 치는 일도 해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구덩이 파고 울타리 칠 때마다 뛰어야 했죠. 그나마 트랙터로 쟁기질 할 때만 좀 나아졌고요. 그래서 그 일에 질려서 웰링턴으로 갔어요. 웰링턴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는데 그들과 얽히게 되면서 결국 웰링턴에 있는 마운트 켄 포드 교도소에 가게 됐어요. 네, 저랑 마루요. 그와는 아무 상관없지만 그가 자발적으로 저와 함께 가주겠다고 했어요. 네, 그의 아내 이름은 마리인데 체격이 꽤 컸어요. 덩치가 큰 분이었죠. 마음씨도 정말 좋으셨고 저희를 잘 돌봐주셨어요. 네, 그리고 모리스도 저와 함께 감옥에 갔어요. 법정에 갔더니 판사가 이봐, 이 나라에 있으면 법을 따라야 해. 군대에서 훈련도 받아야 하고 라고 말했어요. 제가 훈련 시간을 꽤 많이 놓쳤거든요. 그래서 벌금을 냈는데 5파운드인가 1파운드인가 아니면 10파운드인가 15파운드인가 했어요. 전 그게 재주급인 줄 알았죠. 그래서 웰링턴의 매그 스트리트 법원에서 나와 곧장 버클 스트리트로 갔어요. 버클 스트리트, 바로 거기요. 네, 이쪽이요. 거기서 제가 입대 신청을 했어요. 정규군에 입대하려고요. 네, 맞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위무훈련은 이미 끝났는데 적성검사를 봐야 한다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죠. 합격하고 나니 여기 당신 자리입니다. 린튼 캠프로 가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후로는 따로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저를 이대대로 배치했어요. 그 대대는 말레이시아로 파병될 다음 부대였죠. 그게 1959년이었어요. 저는 1958년에 입대해서 59년에 말레이시아로 갔고 1979년에 제대하고 뉴웨이로 가서 20년 동안 복무했어요. 1978년에 입대해서 2년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했으니 총 22년이죠. 그런데 어디든 가기 전에 6개월이나 3개월 동안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런 식이었죠. 저는 실제로 1979년 3월이나 4월이 되어서야 석방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일어난 일에 대한 책을 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상원의원이 저를 한 교수에게 데려갔는데 그분은 매사추세츠 주립대 학교 태평양 지부장이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간곡히 책을 써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당시 정치 관련 자료가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쓴 책이 있는데 제게도 좋은 책이 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려는지 배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논란이 되는 책이 아니라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고 교육적인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곳에 왔을 때 목장주가 운영하는 캠프가 있었습니다. 일요일에 그곳에 갔는데 플랜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책을 써보는 건 어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만약 내가 논란이 될 만한 일이 많다면 나, 당신 아버지, 프랭크 루이스, S-Rex, 장인 어른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전혀 하지 않거나 그냥 아무데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캠프가 끝나고 다음 주에 그가 여기 와서는 당신 형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네, 그와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고 10월에 완성했어요. 그래서 타이핑을 시작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썼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일정은 책을 완성해서 세인트도 ST 두 출판사에 가져가 편집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출판사에 가져가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10월 헌법 제정 48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출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책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죠. 네. 제가 대부분의 내용을 그 책에 써둬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제목을 정해야 했는데 제목은 AID예요. 절대적 내재적 의존 Absolute Ingrained Dependency 위 약자죠.

0: 아주 고가워.
1: 두구마이 두구마이
0: 에 두구마이 디스망기
1: 히야가이 히영 히나기 드라이지 다르나에
0: 어 아주 고가워.
1: 두구마이 두구마이
0: 에 두구마이

0: 아저고 와고
1: 두구말 두구말
0: 에 두구바이 데스반기
1: 기아가이 기아문 기나기 제라이지 다르나에
0: 어 아저고 와고
1: 두구말 두구말